0: 꿈에서 오신 나 오신 놈 놈이야 예예 아아아 아침문을 휘어 아아 베빈들을 미워 아아 꿈을 나오시나 오신노 말로미야 예예 좋아돼 좋아돼 좋아돼 좋아돼 좋아돼
1: 좋아돼 76 76 82 71